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래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치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가야 돼.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너의 이름은 뭔지 갈 곳이 있긴 한지 How could you tell me

mistakes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a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